날고 뒤떨어진 것을 과감하게 극복 총선할 때에 대해 쓴 글들과 자강도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평안북도 양류장에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제고해서 경제적 효과성과 관상적 가치가 큰 나무모 생산을 누리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90월 약초 재배월간 사회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에 대해 쓴 글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되살아난 전범자들 이런 제목으로

0: 노동당의 후비대 새 지원설의 육군으로 자리하는 성장의 장부로 되고 있습니다. 얼도 우리 청년들이 가슴속에는 새주의 육청연맹 창립 유둔돌 기념 대회의 높은 전날에서 당과 조국에 충성하여 일토와 처소, 교정마다에서 청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학을 뚜렷이 새겨가는 언나라 청년들과 청년맹 조직들,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신 경연 아버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서슴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종종 경연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품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주청명 위업이 믿음직한 기술자들로 더욱 세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경연한 아버지 원수님의 가락한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당이 펼친 거창한 변혁 시대를 창조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적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건설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천금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 제9차대가 열리는 올해의 국가적인 첫 행사로 사회주의 애국청년회 창립 윤두실 기념하는 청년회합을 크게 조직하도록

0: 곽산군에서는 건설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지난 시기 건설 과정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확충된 공법들을 적극 공유 이전하면서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운산군과 구산군에서는 건설자들을 혁신창조회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림군과 염주군, 선천군에서도 농촌 산림지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건설 장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공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건재 생산 단위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마감 건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근기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러시아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피스코브가 9일 기자회견에서 유럽 나라들의 대러시아 제재를 조소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건전한 사고력에 의거한다면 러시아 가설은 유럽 나라들에 있어서 보다 값누군 대안으로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의 채취 속도를 최대로 올리려고 해도 겨울이 닥쳐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에서의 가스

물과 화학물질 등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진화됐다고 합니다. 새 소화기는 지게가 불을 수감하면 자동적으로 동작하면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 음을 내보내서 불을 진화합니다. 소화기는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진동시켜 연소의 화학 반응을 파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불이 소모할 수 없는 속도로 진동시켜 연소 화학 반응 그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연료로 되는 물질과 산소가 결합되면 연소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화학 반응이 일으키는 현상을 사람들은 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열과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불길인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은 연료, 산소, 열의 균형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파괴되면 불이 계속 탈 수 없게 됩니다.

전기가 불을 수감하면 장치는 초저주파 음을 내보내서 불 주위의 공기를 미세하게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 산소의 상태가 헝클어져 연소에 필요한 균형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초저주파 음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불의 중심부를 약화시키는 데는 충분한 힘을 가집니다. 현재 이 기술은 주택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는 종전의 소화 체계를 대신하는 유력한 선택안으로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명성 정의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1969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졸리마 내조국이랍니다.

조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읍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0: 상의 사랑이 우린 소지품을 가라앉고 있으며 또 맛좋고 용량가 높은 식품들 그리고 철 따라 갖가지 과일들도 공급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매일 매시각 접하면서 당의 사랑 속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궁지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궁지와 보람을 안고 당의 육아정책을 받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생각뿐입니다.
1: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휴식일 명절날 따로 없이 당이 사랑이 우린 소지품을 받아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매일 매시각 접하면서 타가서의 종업원들 누구나 눈시울이 조져들곤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후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계 해상 예보, 13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 온 포지구의 사교진 인민 사랑의 자욱을 도듬어 볼수록 이런 제목의 실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5시 보도, 16시 음악을 감상하시고 17시 보도, 18시 로금 구성,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본용기,

요소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 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22시 보도, 22시 23분 방송국 사랑의 주사바늘 첫 번째 분. 요소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유엔 사무총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조홍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0: 기후 비상사태 대응, 불평등 해소, 강력한 기술력의 책임적인 인도와 같은 긴급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과 기타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개발 목표를 달성하며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다무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관여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나는 202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유엔 상주 조정자 조에 콜롬바노 선생의 조선 방문 기간 그를 환대해 준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사의를 표합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으며 나는 다시 한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2026년 9월 9일 뉴욕.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인디아 공화국 대통령이 축조를 보내왔습니다. 평양

0: 그들의 애국심과 정신력,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문재인과 경미하는 청시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당과 혁명을 보호하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투쟁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화국 창건 78 경축위원회에 참가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몸 가까이 부르신 경미하는 청시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분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며 그들이 지난 조계강 전쟁 시기 전시 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린 전세대 농업 근로자들의 투쟁 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국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쌀이나마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미하는 청시동지의 절절한 당부를 언제나 깊이 새기고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총폭발시켜 나감으로써 농업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반드시 이루게 나갈 교리에 넘쳐 있습니다.
0: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 데서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맹원들에 대한 사상

0: 새 시대를 줄기차게 이뤄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농농불로자 동맹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동맹 서비스 새로운 리전표를 마련하는 전환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세즈음에서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8일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팽청화 동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외교부, 국방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중앙군

고종친선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금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 밑에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협과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굳건히 지지송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팽총화 동지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공화국 창건 후 조선 인민은 독립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78년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사회주의 위협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국가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간 김정은 총비서께서는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현명하게 용도하시오. 각 분야에서 풍만한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시었다. 그 일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형제적 조선 인민이 새로운 여정에서 보다 새롭고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6월 습금평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과 그 의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중조 친선은 두당두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공동의 소중한 제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김정은

0: 홍비서께서 이끄시는 조선의 사회주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중조 쌍방의 공동리, 훌륭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도 변함이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 측과 함께 중국 측은 두당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의 중요 공동인식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전략적 우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확대심화시켜 중조 친선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스금평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 세즈음에서 중국 심양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 총영사관 단독지부도 4일과 8일 경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1: 온 나라 인민들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를 안고 당제 9차 대비 결정관철을 위한 창조대전에 매진하고 있는 속에 자강도에서 장강군이 수력발전소를 일도 세우기 위한 건설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다. 11일에 진행된 착공식에는 자강노동 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입민위원회 위원장 신창길 동지의 착공 사유 이후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0: 것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식의 투쟁 방식에 맞게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서 공사를 일정대로 드팀없이 내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자들이 능률적인 공법을 탐구 도입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물심양면의 지원과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온 건설장이 혁명률, 투쟁률이 차넘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견인돌발의 투쟁 기풍으로 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불굴의 애국정신과 충천한 기백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는 자강도 사람들의 본때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발전소 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있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사에서 탄광들의 운반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연합기업사에서는 월봉 탄광 3단계 벨트 콘베이어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 정치 사업을 치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현행 생산을 밀고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중심고리와 송우철을 바로 정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한편,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경제 선동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월봉갱과 회둔갱 사이의 갱도굴진을 맡은 윤학기업소의 김혁 청년돌격대와 덕천탄광 니수복 청년돌격대 등 탄광 청년돌격대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을 막장 가까이로 접근시키고 가동률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매일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봉 탄광 용구와 중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두 목, 세 몫을 맡아 해제 끼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장 부문의 일꾼들

예측되었던 것보다 0.2도씨 더 높았습니다. 8월 평균 기온은 20세기의 8월 평균 기온보다 약 1.9도씨 높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리옥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벽동, 금강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과 평송, 태천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대관, 삼수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숙천, 전천을 비롯한 소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개요따가 흐리고 오존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이 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존과 오후한때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신은 새벽에 개요따가 흐리고 오존과 오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신은 오후까지 주로 개요따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운산 함흥신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존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신은 주로 개이겠으며 희산신은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신은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한때 흐리겠으며 개송신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송 18도씨 26도씨, 신의주 19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6도씨, 사리원 18도씨

수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지금까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지우신 보루의 고전적 명작을 보내드렸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86년에 창작된 가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천만 산악 뒤흔들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90년대의 버촌보 존자악단에서 형상한 현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

오랜 엄포 온천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군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시종 만민이 하는 미소를 지으시는 경례하는 청성지 전개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저희 머릿속에

믿지 못할 그 마음으로 다시금 다름치고 갔습니다. 한여름이 기난긴 해도 길고 사람들 모두가 단잠에 들고 있던 그 시각, 현지들의 길에서 쌓이신 필요도 부실 사이 없이 우리 휴양소를 찾으신 격려하는 청비성지께서는 휴양소의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낡고 침침한 시설들과 봉사 환경에 빚긴 우리 일꾼들이 사상간증과 일본서에 오만 경종을 울리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휴양소 관리 운영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호평이 아니라 비평을 받게 되면 사철 얹혀머리 마를 줄 모르고 소산하는 경천 이곳에 인민을 위한 휴양소부터 일도 씌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업적을 빛낼 수 없게 된다고 준절히 이르시었습니다. 우리 휴양소는 해방된 이듬해 몸소 찾아오시어 휴양 각들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휴양 일가도 짜주시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정서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화 휴양지로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이 업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것입니다. 오보의 수령님이 따사로운 인민 사랑의

그리스는 온포클로자 형상을 지방 거인 못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 건축술의 지방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상관지역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 봉사기지로 건설하면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생활 영역 개척에서 또 하나의 보람있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권 8도시를 맞으며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이제 휴양소가 개업을 시작하면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거듭거듭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사회주의 번화가 문명의 별천지를 또다시 안겨주신 경애하는 청부성지께 경애하는 원수님, 오버이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듬해에 우리 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그날로부터 꼭 80년은 되는 해에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재상급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진정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인민을 넣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청부성지의 신뢰가 로고가 안온 인민의 제보, 인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찾았던 휴양생들은 한결같이 한생에 잊지 못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휴양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 땅에는 위대한 우호의 인민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의 봄 계절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청부성지 하늘 같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일터로 돌아가면 보답의 마음을 안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바쳤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절세 위인들이 숭고한 인민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있는 용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봉의 증지를 채우세요.

절대시하는 어머니 당의 요로 같은 진정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노동당 만세소리, 세상의 부름없으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정의를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대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째 점하여 우바 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따뜻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피델 카스트로 루스 최고사령관 동지에 의하여 마련되었으며 호상 존중과 지지에 기초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우애, 협조와 연대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복리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해 나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구람없이 투쟁해 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제압하곤 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바 공산당 중앙연회 제1비서, 구바 공화국 주석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모데스, 2026년 9월 9일 아바나.

0: 용자들을 당지 구차대회 결정관 소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단광 직장에서 산하 배수 구단광로의 개통절 설비에 대한 관리를 깐지게 하고 운영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립도와 세기가 보장된 구단광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장립공들과 로체공들은 로 상태에 따라 운용 조작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전로 직장에서는 증산의 방도가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으며 주간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철강제 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당주왕인의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안주 펌프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화성지구 5단지 건설장과 올해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장들에 보내줄 각종 펌프 생산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비등된 혁명적 요리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방역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펌프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주물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공장에 파견된 300명 소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 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흉명과 합을 한 치의 트임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얼마 전 함경북도 안의 여러 단위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는 원환 묘목 분조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해마다 수많은 과일 남모들을 생산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회룡 과수농장 창효 묘목 분조 분조장 조용건 동지입니다. 회룡 과수농장의 묘목 분조장.
1: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처미입니다. 함경북도 회룡시 하면 우리나라의 북변입니다. 창효 묘목 분조에 가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추위가 빨리 오는 북방의 기후 조건에서는 과일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조용근 분조장 동지가 일하는 묘목 분조에는 사과, 배, 복숭아, 참외를 비롯해서 정말 없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초보기만 해도 이 분조장 동지와 이곳 분조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남모르는 수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0: 조용건 동지가 묘목 분조에서 일하면서 과일 남모들을 가꾸기 시작한 지도 이제는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수농장에 배치된 후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대학 과정안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과일 남모를 가꾸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방인민들에게도 과일을 마음껏 먹이려는 당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배우면서 일해 나갔습니다. 그 나날에는 성공의 기쁨보다도 실패와 동요가 더 많았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1: 한 분은 2000유리를 가서 어린 나무 모두를 270유대 구해왔는데 여기 회룡 지방에 심었더니 다 죽고 겨우 녹대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270유대 중 녹대라면 거의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나고 그런 때면 정말 산맥이 탁 풀리고 낙심했다고 하면서 분조장 동지의 아내 강순희 동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다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여기 해룡지방에 되지도 않고 개립에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거 같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우리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개리다 사과 속속이 아야 된다.

0: 그러다가 이따가 망할 때는 너무 책임지겠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였지 약간. 아 우리 진짜 안겨라 그럴 때는 막 우리 보고 남을 탄거 가지다가 심어 또 죽으면 또 막 하고 또 심어야 되고 우리만 힘들지 그만두기시오 이렇게 나도 진짜 안겨라 해라.
1: 하지만 그때마다 품조장 동지는 당에서 나 같은 농사꾼도 일하면서 패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 또 한 개 품조를 맡겨주었는데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해령 사람들도 자기 지방에서 심어 바꾼 과일을 마음껏 먹게 된다면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힘들고 쓰러져도 꼭 가야 한다. 처음 하는 일인데 왜 실패가 없겠는가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2: 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새 품종의 과일나무를 자기 지방의 기후에 적응시키기 위해 과일나무 각국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정통하기 위해 그가 지새운 낮과 밤을 우리는 글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가져온 남모들이 죽으면 또 몇천 리를 가서 가져오기를 그 몇 번. 그에게 있어서 어린 나무모들은 제 자식과 같았습니다. 자식이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한 그루 한 그루의 과일나무에 충실한 열매가 달리도록 하기 위해 그는 늘 밭에 나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고심어린 노력과 정열이 있어 그는 마침내 과일나무 묘목들을 자기 지방의 기후에 적응시켰고 오늘은 이렇게 회룡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심어 자라온 과일나무들에서 따들인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전국 과수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과수학 석사 학위까지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1: 지금도 품조장 동지는 집집마다의 심은 과일나무들을 보면서 기쁘고 긍지스럽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말입니까? 나무는 하루 이틀에 자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모를 심어서 거의 3년은 돼야 나무모로서의 거실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더 오랜 길이 걸려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을 때 또 살겠는지 죽겠는지도 알 수 없는 어린 나무모들을 종종 들여 심어 가꿀 때 과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겠는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믿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운종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깨끗한 양심이 없었다면.
2: 어머니 우리 당에서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깨끗한 양심을 안고 묵묵히 일해온 조용건 분조장 동지에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어젯날에는 평범한 농장원이었던 그가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묘목 분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한 회룡 과수농장 창효 묘목 분조 분조장 조용건 동지는 말이 없고 소박한 그저 일밖에 모르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해놓은 일에 비하면 너무도 말이 없어서 이렇게 그의 말 한마디도 마이크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요란하게 하지 못해도 실지 당이 바라는 일을 하고 인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 오직 경애하는 총수 동지께 기쁨 드릴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아 숨쉬는 이런 실천가들이 진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경의하는 정미서 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 77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공화국의 부흥과 강대함은 지남없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국가의 근간을 억척같이 다지고 약동하는 조국에 기세찬 숨결을 더해준 애국적인인의 유라같은 성심과 비상한 실천의 정화이고 귀결이라고 언제나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국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신하는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이 나라 국민의 양심을 지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조영건 동지와 같은 진실한 애국자들을 우리의 경의하는 조흥서 동지께서는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두 줄기 철길을 떠받드는 우수한 침묵처럼 어제도 오늘도 성실한 땀과 깨끗한 진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서 우리 조국은 더 아름답게 빛을 뿌릴 것입니다.

0: 괴룡과수농장의 묘목분조장. 지금까지 괴룡과수농장 창효묘목분조 분조장 조용건 동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 이 시간에는 1988년에 창작된 가요 어머니 저국에 남아있으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속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양금독주와 여성기악종주 청춘의 기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봉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다시 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브라보워 수비안토, 2026년 9월 8일 자카르타.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타이 왕국 국왕이 축조를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

0: 지금껏 이상으로만 그려보던 지방편역의 대업을 수행하는 위대한 연대가 흐르고 있는 오늘, 전민 과학기술인지와 실현이 가지는 우위는 날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원 차성일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방의 진흥, 국가의 번영을 위한 힘은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한 근로대중을 육성하는 데였습니다. 경야는 청주사동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자면 전체 인민이 현대 과학기술에 접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여부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정교한 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0: 이곳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품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정상적으로 여의하며 원료기지에서 거두어들인 대추, 단고구마 등을 가지고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료원천을 적극 이용하여 생산을 질량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경쟁, 개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공장의 제품 가지수는 조업 초기에 비해 4배로 늘어났습니다. 황주군 식료공장에서도 지역 고유의 맛을 살린 특산품들을 개발하는 데 몰을 박고 식료품의 영양학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생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혁신 현상 업무, 품평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새 제품에 대한 평가를 군중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생산자들의 의욕을 높여주며 찹쌀, 고추장, 사과, 단조림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밀 가공품의 품종수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모건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20여 가지의 빵 제품은 고유한 맛과 속성을 잘 살린 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다음, 수리아 이들리부도의 사르마다 부근에 있는 한 탄약 창고에서 9일 폭발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0: 청량번영기. 지난 10여 년간 수도의 일뜻은 인민의 쇄골이 보금자리들을 꼽아보자고만 해도 가슴 벅찬다. 당제 발기 기간에만 해도 평양은 한 해가 다르게 더 웅장화려하고 눈부신 표현천으로 문룡태화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 성화거리와 경류동, 화순거리와 리문거리, 조니거리.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는 수도 건설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평양 번영기가 펼쳐져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인민의 리상 실현을 앞당겨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크게 과시한 것이다. 하다면 이 경이적인 현실은 과연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지 건설이 결정되던 그날을 돌이켜보는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종순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준다.
1: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버건 위기가 거저되고 재해성 이상기후가 연이어 겹치도록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시작하게 된 데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가 서짓되기 몇 달 전 경애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평양시당

0: 하늘을 찌르며 장쾌하게 일떠선 수도의 리산 고리들을 뚫어둔 굳건한 초석이었습니다.
1: 화성구역 인민연회 과장 남원호 동지의 이야기,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송화고리 건설만 놓고 봐도 각종 건설 자재들의 이르기까지 일일이 대책해 주신 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셨던가. 그날 경리하는 그이께서 몸소 지도해 주신 송화고리 1만 세대 살림집 설계 형성안만 해도 전유권. 봉치수련 보통문 주변 강한지구를 찾으셔서는 보통문 주변 강한지구 호안 다락식 주택

0: 그래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세고리를 안겨주시려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셨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오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측의 존경을 보아주시며 확실히 멋있다고 송화고리보다 고리 형성이 조화롭고 외부 마감 공사도 무대있게 잘 되었으며 빈 공지들의 2000세대 살림집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건축밀도도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신 경려하는 청주성지이십니다.
1: 처음에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 계획을 세울 때 일꾼들은 지난 4년간 해마다 1만 세대가 넘는 살림집들이 일도 섰으니 수천 세대만 건설하면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경려하는 청기소동식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꾼들의 보고를 받으신 경려하는 청기소동식께서는 살림집 건설

0: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우리 수도의 위대한 웅자와 끝없는 번영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문명과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위대한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명예를 떨치며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려는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이렇게 연년이 이어진 화성지구 산림지 건설이었다. 해마다 화성지구에서 대지를 진감하며 송대에 진행된 작동식들은 시간도 장소도 서로 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인민을 위한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당의 숙원 사업이라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높으신 뜻이었거니,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재서 지도하시며 수도가 정말 달라졌다고, 5년 동안 힘들게 분투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투쟁 영역과 목표는 더욱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적 판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건설 사업들과 더불어 종이적인 변화는 오늘의 조선을 대표하는 확고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대의 구차대에서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을 더 진행하면서 주변구역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건설도 할 때에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도 공화국 정부는 새 전망 계획 기간에도 인민들이 살림집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계속 창조하기 위한 건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시며, 수도의 화성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지난 5년간의 투쟁 행로에서 줄기차게 펼쳐진 새로운 평양 번영기. 이는 증명 수도 평양을 인민의 리상 도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전면시키실 크나큰 웅지를 나누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흉흉하게 이끄시는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특출한 용도력이 아나올린 기적의 결정체들이며 조선노동당의 통상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종친

이념이 아나온 세계적인 전변이거니. 그렇다. 창조와 건설의 용재이신 종야는 총비서동지를 높이모시오. 우리 수도 평양은 인민의 제1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될 것이며 새로운 평양 번영기는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지금까지 로금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한 가요 동지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 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항일혁명 투쟁의 초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청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맺어진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혁명적 동지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한 명곡입니다.

한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의 기초에서 2016년에 창작 형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빨치산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자기 담대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대는 이 가슴에 새겨주었어라. 강우선의 오랜 영해공, 내 젊은 시절의 사귄 벗이여. 그대는 어떻게 그 어렵던 날에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었는가? 보현이 가신 강선 땅에 철이마 날이 조르던 그때 우리는 자주 만났어라. 쇳물이 불꽃 튀는 영예장에서 백양나무 설레이는 궁예길에서 내 예수 초배 갈피갈피엔 그대에 세운 하마는 위훈들과 함께 순탄치 않은 인생 행로도 적혀있어. 나는 자부에 왔어라. 그대를 잘 안다고. 아, 그런데 세월은 글로 새 영예공의 아버지가 된 그대를 아들들과 함께 만났을 때 내 얼마나 자신을 뉘우쳤던가. 나는 미처 다 몰랐어라. 그대의 일솜씨와 남다른 성미, 앞당김 용의 시간은 알고 있었어도 그날에 볼 수 움투고 있던 깊은 속마음을. 강철을 부어내는 용예공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절감한 눈보라 사납던 12월의 그날로부터 바다는 그 믿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진선과 우애, 협조와 연대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복리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해 나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투쟁해 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언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쿠바 공화국 주석 미겔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2026년 9월 9일 아바나

0: 노동자들을 당대의 구차대회 결정관 소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단광 직장에서 산업에서 구단광 노예 계통별 설비에 대한 관리를 간직히 하고 운영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립도와 세기가 보장된 구단광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장립공들과 로체공들은 로 상태에 따라 운영 조작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전로 직장에서는 증산의 방도가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으며 주강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철강제 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0: 돌격대 등 탄광 청년 돌격대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을 막장 가까이로 접근시키고 가동률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매일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봉탄광 연구화 중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두목 세목을 맡아 해제끼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장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생산과 설치틀 제작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용기와 분투로 당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헌신에 의하여 월봉 탄광 3단계 벨트 콘베이어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1: 다음, 세계보건기구가 8일 보고서를 발표해서 민주공고에서의 에볼라 전파 사태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전파 상황이 완화되고 다른 지역들에서는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추이들은 사태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공동체에서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그 비율이 75%에 달했는데 이것은 주간 사망률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망률의 감소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희,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조항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여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붕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위민 헌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우리 민 누구나 텔레비전을 통해 위화도의 어제와 천지개벽된 오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위화도는

0: 과학연구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기지들과 특색있는 원림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대온실도시 신이주온실종합농장. 온실남세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안아볼수록 뜨겁게 오려옵니다. 큰 물이 밀려오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친히 지휘하신 구조전투, 사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물바다를 헤쳐나가는 고무단정에서 내리신 결심, 침수논우의 열차에서 채택된 당결정서, 큰물 피해를 입은 위화도 지구의 거창한 변혁을 위해 몸소 지도해주신 설계 형성안과 도면은 무려 수천 건. 그 중에서도 신이주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도해주신 설계안은 170여 건. 위화도 지구에 자연의 재앙이 닥쳐왔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에 10여 차례, 지난해부터 불과 1년 오간이라는 이 나날들에만도 무려 8차례나 찾아주시며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 세우도록 전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병야는 종비소동지의 그러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욱 동지는 말합니다.
1: 병야는 청소동지께서는 희한하게 변모된 섬지구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감에 잠기시어 온실남세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 지구의 변천가정이 생생히 떠오른다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황폐화되었던 섬지구가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촌 문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 기준으로 변모되었다고 잊지 못할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 시대 천지 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 조선의 궁지 높은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이곳 섬지구를 자체의 튼튼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 우리 시대 번영의 눈부신 상징으로 전면시키시려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개척과 창조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그의 용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찌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농장 도시의 오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신의주 온실종합농성의 눈부신 현체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인민관의 결정체, 유민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이며 마주오는 우리의 리상이고 우리 농촌의 극적 변화를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 불평등 해소, 강력한 기술력의 책임적인 인도와 같은 긴급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과 기타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개발 목표를 달성하며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다무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관여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나는 202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유엔 상조조정자 조예 콜롬바노 선생의 조선 방문 기간 그를 환대해준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0: 존씨 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린 존세대 농업 근로자들의 투쟁 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쌀이나마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종이하는 총시 동지의 졸졸한 당부를 언제나 깊이 새기고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총폭발시켜 나감으로써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반드시 이루게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1: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 데서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맹원들에 대한

대통령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중조선인 청년 앞에 본부 회의식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보도에 대한 학습과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제중조선인 청년앞회 본부 일꾼들과 제중조선인 청년앞회 영영지구협회 심양시 지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최은복 의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가장 존엄했던 1990년대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두시고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영일없게 수호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의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전면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위대한

0: 가지의 빵 제품은 고유한 맛과 속성을 잘 살린 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캄보지아에서 조류보호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8일 이 나라의 환경보호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멸종위기에 처한 번데수리들을 조사한 결과 그 마리수가 163마리로서 그 전해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류보호 정책에 따라 번데수리들의 서식지, 둥지, 새끼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추진된 데 기인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번데수리가 있는데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9월 13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초사흘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청단, 이천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었다가 대체로 흐리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었습니다.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과 평성, 태천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강계의 낮 최고 기온은 30.4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이었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벽동,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개성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새벽에 개이었다가 흐리고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8도씨, 27도씨, 신의주 19도씨, 28도씨, 해주 18도씨, 28도씨, 사리원 18도씨, 28도씨, 강계 13도씨, 26도씨, 원산 17도씨, 27도씨, 함흥 15도씨, 29도씨, 송진 16도씨, 24도씨, 해산 10도씨, 24도씨, 남포 18도씨, 28도씨, 라손 16도씨, 25도씨, 개성 17도씨,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일기예보입니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14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15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4일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5일에는 내륙,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4일과 15일에 평년 정도겠으며 16일부터 평년보다 1 내지 3도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일에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청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해산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이 흐리었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개송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15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송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희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남포, 개성시에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19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19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사리원, 남포, 개성시 29도씨, 평성, 신의주시 28도씨, 해주시 30도씨, 강계, 함흥시 27도씨, 원산, 청진시 24도씨, 해산시 26도씨, 라선시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8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세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9일에 손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2026년 9월 8일 자카르타.
1: 기억이 아닌 김정은 동지께 타이완국 고강이 축전을 벌여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건 기념일에 점하여 각하께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복리,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이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후 50년간 호의적이고 진실한 친선의 유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변함없이 협력하여 왔습니다. 나는 우리들 사이의 친선적인 관계와 협조, 특히 무역과 문화 교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에게 보다 큰 호상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타이완국 고강 마하바지라 롱컨, 2026년 9월 8일 방콕크.
0: 과학기술인재 육성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보급 체계를 정년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가 있어 오늘날 지식과 기술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는 근로자들의 열의는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벅찬 현실을 체감하며 우리 민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과학기술 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 강형민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13년 6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우리는 전민과학기술 인재의 고를 높이두고 전체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시려는 웅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혁명 발전에 맞게 전민과학기술

도당 요리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필요한 자재와 전동기, 감속기 등을 원만히 확보하고 노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해서 대상 설비 생산에서 빈틈이 없도록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손인공정을 맡은 재관 작업반들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으로

57명이 확진자가 등록됐으며 그중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동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디프테리아 왁신 접종 사업을 타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철 김주경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아, 잘못했다니까.
1: 신검둥이 같은 거. 그래, 왜 왔어요?
0: 왜 왔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뭐.
1: 아, 너무 정말 환나 보겠어요?
0: 야, 그러지 마. 야, 하루 종일 기대 앞에 서서 주사바늘 천 두각 굴려온 마누라고 성공을 받았더니 이제 내 귀에서 윙 하고 전동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녹동 웃음소리를 좀 들어볼까 해서 왔는데.
1: 수건은 뭐 덕모 혼자 다 하는 것 같군요.
0: 아, 말은 바른대로 이렇게 조용한 여기 검사실에서 이렇게 어미자 단물만 마시면서 주사바늘을 검사하는 것보다야 내가 더 수고하는 거야. 사실 아니야?
1: 덕모 눈엔 주사바늘을 검사하는 일이 그렇게 신선너름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늘 끝을 동서남북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현미경으로 합격, 불합격을 갈라내라면 덕무나마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못돼서 기꺼날걸.
0: 하긴 그래.
1: 남철 덕무, 이 어미자 다물이나 좀 들라요. 자요.
0: 고마워.
1: 아까 정순 실장 동지가 하루 종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눈이 최대로 피로해지는데 시력의 긴장을 푸는 데는 이 어미자가 제일 좋다면서 가져다 준 거예요.
0: 그래? 이야, 역시 정순 실장 동진 정말 인정이 깊어. 아마 우리 공장 여성들 속에서도 인정 많은 순서를 꼽으면 정순 실장이 첫 번째일 거야.
1: 그야 뭐 온 공장이 다 인정하는 건데 덕무가 새삼스럽게. 우리 정순 실장 동지처럼 그렇게 인정도 많고 생각도 깊고 눈물도 많은 사람은 쉽지 않지요 뭐.
0: 정말 그래.
2: 아니, 본인이 없는 데서 뒷소리하는 건 좋지 않아요.
1: 어머나, 실장 동지가.
0: 자, 이거 봄이 뒷소리하면 온다더니.
2: 아니, 내가 봄이나요?
0: 예, 봄. 아니, 양입니다. 아니, 사슴. 착하고 순한 사슴.
1: 뭐? 사슴?
2: 야, 그 어미자 단물을 들고만 있지 말고 어서 드세요. 남철 덕무도 하루 종일 주사바늘을 연마하느라고 눈이 피로했을 거예요.
0: 예, 그럼 제 마시겠습니다.
2: 어서요.
0: 이야, 달구나. 시원하기도 하고.
1: 어머나.
0: 실장 동지, 제 사실은 여기 검사실에 왜 왔는가 하면요, 오늘 내가 생산한 주사바늘에 불합격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왔던 겁니다.
2: 이녹이 남철 동무 율성을 봐서라도 좀 대서야 할 것 같구나.
1: 예. 남철 동무 생각엔 불합격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0: 글쎄, 오늘은 윤마석도 새로 교체했겠다. 전기 주파수도 좋았고 또 초긴장 상태에서 작업을 했으니 불합격품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맞지?
1: 틀렸어요. 물론 어제보다는 불합격품이 좀 적어졌지만 아직도 적지 않아요.
0: 그게 정말이요? 이야, 이거...
1: 덕무가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내가 렁을 하겠어요.
0: 이야, 이거야 어디 손내기 풀려서...
2: 이녹 덕무, 그렇지만 인정 사정 때문에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절대로 융화해서는 안 돼요.
1: 예.
2: 우리가 생산한 주사바늘은 늙은이들, 어린이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 않나요?
1: 실장 동지, 알겠습니다.
2: 난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을 시작한 우리 주사기 공장에 몸서 찾아오시오. 자신께서 이 공장에서 생산한 주사기로 주사를 맞아보니 어떤 것은 아프고 어떤 것은 아프지 않더라고. 인민들이 주사를 맞을 때 아프지 않게 생산해야 한다고 뜨겁게 하신 것이 잊을 수가 없어요.
1: 실장 동지.
0: 이야, 네, 이래서 실장 동지를 존경한다니까요. 이놈동무, 그 누구의 얼굴도 봐주느라 그러지 말고 불합격품은 싹 다 다시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줘. 네, 10번, 20번이라도 합격품이 될 때까지 다시 가공할 테니까.
1: 내 이래서 남철 동무를 처한다니까.
0: 어머나.

0: 그래, 우리 철이언을 학교에서 공부 잘했나요?
1: 국어랑 수학이랑은 다 5점 맞았는데 사회주의 더덕은...
0: 더덕은 몇 점 맞았나요?
1: 락지 맞았어요, 씨.
0: 아니, 뭐라고? 더덕은 왜 그렇게 맞았니? 어? 너 무슨 나쁜 장난을 했니?
1: 나쁜 장난한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0: 아, 그런데 왜 락지 맞았다는 거야? 어? 철이, 어디 솔직히 말해봐라. 응?
1: 병원에서 예방주사 놔주려고 나왔댔는데 주사를 안 맞았다고.
0: 뭐라고? 아니야, 예방주사는 왜 안 맞니? 어?
1: 아프니까 안 맞지.
0: 뭘? 아, 참.
1: 나만 안 맞아.

0: 그럼 집에 들어가요.
1: 사기가 났구만. 여그래야 쓸데 있나.
2: 정말 언제는 소리 들리는지.
1: 행복해서 그러지. 지금 애들이야 얼마나 좋은가.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이제 다 철들 날이 있으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2: 그럴까요?
1: 그렇지 않고 다 정상이야. 주사 바늘을 찌를 땐 때끔하고 아픈 게 정상인 것처럼 전화일 땐 철이 없는 게 정상이라니.

고리철이가 쓴 비판서가 제법이구만. 어? 아, 여보, 이걸 좀 보. 아, 나는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는 생각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주사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그 창문을 좀 열어보세요. 갑자기 무슨 만세 소리가. 지배인 동지, 우리 공장 창문으로 웬 승용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요? 아니, 그럼 혹시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옳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시며 하나 되고 쓰시는 분이 분명 우리 원수님, 경리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인동지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야는 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덕무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생산 공정을 다 돌아보시며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생산하는 모습을

김정은 동지. 진정 그에게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에 떠받들려 이 땅에서는 조사기 공장 현대화의 새 역사가 펼쳐졌으니 그 나날에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의 전설들이 선화하셨던가.

지금까지 기술검사실 실장 정순의 김정경, 그의 남편 지성의 최혁, 검사공 인혁의 리인혜, 기대공 남철의 김광진, 지배인의 김정희, 인민반장의 최수경, 소라의 저기용.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 효과의 류국절이었습니다. 리성만작 강혜영 연출 박충성 편집 방송극 사랑의 조사바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명가극 밀리마 이야기아라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밀리마 이야기아라는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문의 사상과 혁명한 경도에 의해서 1970년대의 피바다시 가극으로 새롭게 창작된 5대 혁명가극의 하나입니다. 그럼 제2장에서 나오는 음악 꽃늦가 인민혁명군 동무들에게 오소 보내세, 꽃물 껴라 말해다오를 들으시겠습니다.

저경민 고생 그리도 달고 바칠수록 모자람에 애타는 마음은 당을 위해 물과 불 속에도 뛰어들 그런 천사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것. 그렇더라 당원정, 이 신성한 증표를 가슴에 지니고 싶어 나를 당원으로 불러달라 외치며 불빛 속을 내달린 청춘들이 얼마냐. 그 한마디가 힘들어 머리 쉬도록 한 생을 묵묵히 바치니 그 얼마냐. 눈앞에 다가서노나 전화의 날 용사들의 피 젖은 당원증들이 오늘의 존엄한 날과 달들에 그들처럼 당결정을 지켜왔다면 당주왕의 어깨가 지금처럼 무거우려. 태풍이 몰아쳐간 동해지구의 열차에서 큰물이 휩쓸어간 논골의 감탄길에서 강산의 미아리 친 당주왕의 절절한 부름. 당원 동지들, 그 믿음 때없이 이 가슴 두드려

0: 보도입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초홍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초홍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초홍석이 동지, 나는 초홍석이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중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초홍석이 동지의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은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 위협을 굳건히 수호하고 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동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형제적 중국 인민이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재삼 표명합니다.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2026년 9월 12일 평양.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9일 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러시아 국가회의 제1부의장 이완 멜리니코브 동지와 러시아 국방성, 내무성, 자연부원 생태학성, 공업무역성, 외무성을 비롯한 국회, 정부, 단체 인사들,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등이 초대되었습니다.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신홍철 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시고 공화국 정권이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건국 업적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감높이 내세워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 리념으로 하여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화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 정책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가회의 제1부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후 지난 수십 년간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민주주의, 인민의 복리 향상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관계가 수립된 초시기부터 두 나라 관계는 친선과 선린, 호혜의 공고한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서명하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약 체결이 가지는 의의와 그 후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강점자들로부터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저약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영적 위용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뿐 아니라 평양의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원 기념관에도 역력히 알아새겨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조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국방성 부상은 9월 9일은 조선인민의 자결권과 자주 독립에 대한 지향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역사는 조선인민의 완강한 노력의 역사로서 근면한 인민의 특출한 강인성과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실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힘차게 걸어온 데 대하여 두 나라 순회분들 사이에 두터운 신뢰와 친분 관계로 하여 쌍무 관계가 보다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로조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 및 국제적 안전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공업 무역성 부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이며 굳건한 친선 관계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과의 협조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의 공동의 노력으로 수십 년을 헤아리는 형제적인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연회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로 친선 협조 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해서 잔을 들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도 3일과 8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0: 당시 구차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증산투쟁, 장조투쟁으로 평남판전이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해서 새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맞들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증산경쟁운동을 과감히 벌리고 있는 여러 탄광의 지하전초병들이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계획을 틈틈없이 수행하면서도 많은 양의 석탄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증산의 기본 방도가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드리고 해당 단위 일꾼들은 단부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그들을 새 기준 새 기록 창조회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화선식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예비 채탄장을 확보하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제고하는 등 탄광의 물질 기술 속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예견성 있게 대책하면서 생산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의 선구자로 전용 단위로서의 값높은 영예를 변함없이 떨쳐가기를 바라는 당장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생명으로 간직한 전성 청년 탄광의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서원철 재탄중대원들의 투쟁 기풍을 본다라 증산투쟁의 분계에 나선 8갱 재탄 2중대원들과 7갱 굴친 3소대원들이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재탄 및 굴진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석탄 증산으로 담보해 가려는 탄부들의 애국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에서 9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수천 톤의 석탄을 더 캐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할 것을 결의한 풍곡 청년 탄광의 탄부들이 집단주의 기풍을 발휘하며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갱 재탄 청년 중대, 재탄 2중대, 재탄 3중대, 청년갱 재탄 중대에서는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매일 계획을 150%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갱 굴진 1소대, 굴진 3소대, 오정읍 청년 돌격대에서도 암질 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용해서 굴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포 청년 탄광, 회안 청년 탄광, 남덕 청년 탄광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의 불길 높이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버럭 처리 속도를 제고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 청년 탄광에서 원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합리적인 작업 방법으로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계획을 틈틈없이 완수하고 있으며 령대 청년 탄광에서도 다음 교대 도와주기, 한 발파 더하기, 한 탄차 더하기 등을 활발히 전개해서 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은 현장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운반의 신속성을 보장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개천탄광, 자강도 공급탄광, 조양탄광과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명학탄광에서도 막장 조건에 알맞는 재탄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날마다 석탄산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어 전진하는 조국에 빛과 열을 더해줄 일념 안고 평남탄전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배가의 분발력,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며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 당지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알곡증산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벼가울이 시작됐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연초부터 알곡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봄내 여름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전야마다의 풍요한 착황을

0: 밝혀놨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군들에서 가을거지 준비를 착실하게 갖추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벼가오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도안의 당 선전 일꾼들과 경제 선동 대원들이 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선전 선동 활동을 기동성 있게 벌이며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요리를 배가해 주고 있습니다. 논면적이 많은 농장들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며 이동식 탈곡기들의 가동률을 제거해서 포전에서의 나달 털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안군 청화농장 등에서 포전별 필지별로 가을거지 순찰을 바로 정하고 수확기에 이른 포전들부터 벼가을에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충분하게 여문 포전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물떼기를 선행시켜 벼가을과 운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농장 초급 일꾼들과 농근로자들은 노력을 집중하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논뼈의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에 힘을 놓은 봉천군에서는 농장별로 벼가을 적기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익는 적적 호실 없이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안악군 굴산농장, 평정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 가을, 가을 밀 보리 씨 뿌리기 준비를 비롯한 여러 역농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서 벼가을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벼가을에 진입한 재룡군, 신천군의 농장들에서도 시작부터 일자리를 푹푹 내고 있습니다.
1: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고마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안겨준 무병장수의 기쁨이 평안남도의 백살 장수사 가정들에 꽃피어났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성천군 장림 노동자구 127인민반의 한관옥 할머니와 순천시 강곡동 19인민반의 허금봉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천군과 순천시의 일꾼들,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생일상을 받아하는 노인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나라를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평범한 늙은이들의 생일까지 헤아려 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 암담한 시기에 태어나 망국노예 서름을 사무치게 절감하며 살았던 할머니들은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 많고 그들은 수십 년간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 맡은 일터들에서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쳤으며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장수자로

0: 상관들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여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1: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했던 청년교육일꾼 대표단이 12일 평양을 떠나갔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교육성 부상 리창식

0: 부문들은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서 퇴치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청도시의 해당 부문이 밝힌 데 의하면 화재 사고로 25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이겠으며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28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9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4도씨, 남포 28도씨, 라선,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테 흐리겠으며 신의주,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강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남소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를 이겠습니다.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를 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사회주의 조선의 여권들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소님의 불멸의 업적은 불후의 고전 종로작 백두전구에서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수경 동문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된 로작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볼 때마다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백두촌구에서 청년 달격견들이 세상을 널리우는 유몽청년 신화를 창조했다고 하시면서 이런 신화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겨양육성된 저선의 청년들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청년 강국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은 모두 유흥 청년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유흥 청년 발전소 건설에서 청년 달격대원들이 떨친 이유는 우리 당 육세에 궁지 높이 새겨놓고 길이 존해갈 귀중한 재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유흥 청년 1호 발전소 온재를 쌓는 과정을 통해서

0: 불굴의 특질과 투쟁직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이 가리키는 길에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기고 바다가 펼쳐지면 바다를 메우며 혁명의 진경로를 열어제끼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들은 앞으로도 자기의 고귀한 명함을 충성과 미운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입니다.
1: 당지 구차대비가 제시한 새로운 어기는 계획이 첫해 알고 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유리한 곳을 지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릉이 가을고지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강릉이 가을고지와 나달 톨기를 최단 기간 내에 와닥닥 끝낼 목표를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위 시간당 작업 능률을 높이면서 강릉이 가을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해주시 연안군 안악군에서 농장들의 농기계 가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에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함으로써 기본 면적의 강릉이 가을을 결속했습니다. 흉안남도 황해북도에서 가을고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맞게 곡식의 요문율을 정확히 따져가면서 영농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구가 그대로 실수확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문덕군, 평원군, 성천군, 평산군, 중화군, 사리원시의 농촌들에서

0: 연료량비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새 기술 도입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들을 개조하는 사업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1: 당중앙일이 제9기 제2차전은 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김책 제철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철강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력 특파기자와 만난 김책 제철연합협소 부기사장 조광하, 산소분리기 본공장 직장장 리종국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철강제 증산을 위한 대중적 설비관리운동, 기술혁신 경쟁을 보다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강제 생산에 관건이 달려있는 산소분리기들이 성능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분리기들이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해서 매일 많은 양의 순도 높은 산소를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1직장에서는 부유장입 비중을 높이기 위한 수직 권배압 개조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용광로 2직장에서도 냉각계통들을 안정시켜가지고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력 설비들을 계통 쪽으로 정비 보강하고 또 산소분리기 주파수 변환기를 비롯한 주요 설비들을 갱신하고 현대화하게 한 사업을 다 같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3: 최근에 직장에서는 일꾼들과 기술자, 운전공들 모두가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지고 질소물 냉각기 냉각펌프들이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안들을 내놓아서 현재 산소 생산을 정상화하고 비상정황 시 가동할 수 있는 예비기대들도 확보해서 생산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 압축기 외부 냉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 또 산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산소의 냉각질을 다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다음, 러시아 연방 안전국이 10일 우크라이나 안전국에 고용되어 영국 외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간첩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자는 이전에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을 경비하는 기관에서 일했으며 우크라이나 안전국의 지령에 따라 영국 외교관들의 신원 및 사진자료, 대사관 안전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리언방 안전국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국 대사와 외교관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감행하고 그 책임을 러시아 정부에 넘겨 씌우려고 획책했다고 까발쳤습니다. 그 목적은 영국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무장 충돌에 끌어들이고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제공받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리언방 안전국은 폭로했습니다. 리언방 안전국은 영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후원국들은 젤렌스키 당국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파괴 및 테러 행위를 감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주경,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풀리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9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소생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업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여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봉건용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1: 조선중앙방송윤회 기자 처미애입니다.
2: 참으로 고마운 세월, 가슴 벅찬 인민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더니 인민과 한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나가는 어머니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와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격동의 시대, 고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새 집들과 새 공장들, 인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새 병원들과 정합방사소들이며 현대적인 체육 및 관광시설들, 아직은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넘고 해치워야 할 겁이 역시 만만치 않지만,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 지향적인 목표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세월을 주름잡는 비상한 속도로 한 해 한 해 훌륭한 결실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인민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청피서 동지의 열렬한 수건의 세계가 아나온 자랑찬 결실인 것입니다.
0: 위대한 오보이의 수건. 무릇 수건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간절한 염원이나 소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슴속에 간직한 지향이 너무도 사무쳐 잠결에조차 바라는 소원이 바로 수건인 것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있어서 가장 큰 수건은 인민의 꿈과 리상의 실현이고 인민의 영원한 평안과 무궁한 봄입니다.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생애 전부로 간주하시고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시기 위해 스스로 만짐을 골모지시는 우리의 총비서 동지. 조선육룡박물관 강사 백진양 동문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세계를 가리키는 수건이라는 말이 당이라는 정치적 조직체와 하나로 어울린 이에는 인류 정치사의 일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오늘 우리 이민이 누려가는 모든 행복은 경애하는 청미수 동지께서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료점과 있다 있습니다. 그 강문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고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착공식장에서 건설장, 준공식장으로 수도의 세보리에서 산간격천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청미수 동지의 초강도 현지도 강인군은 정녕 끝이 없으며 그 불면불유의 흉령교정 위에서 인민의 모든 꿈을 담은 우리 당정책이 세월을 앞당겨 훌륭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청무수 동지의 흉려한 용도 밑에 당제 구차대회가 책정 명시한 새로운 정책들이 기필코 사회주의 만복의 열매

진정 그것은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노선과 정책들에 비껴 있는 기본 정신이고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 핵입니다. 인민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사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시려는 열망을 담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그리도 자주 외우시는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이라는 뜻깊은 부름과 더불어 펼쳐진 감명 깊은 화폭들은 그 얼마입니까? 김하군 지방공업 공장들을 찾으시어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하여 지방진흥의 위대한 대변역을 기어이 안아오자고 하신 열렬한 호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 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군병원 건설은 자신의 제일 가는 수건 사업이라고 하신 잊지 못할 지방발전사업협의회. 우리 당의 최대 수건 사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그 감동 깊은 인민 사랑의 날과 달들의 수건이라는 말은 인민의 가슴 속에 자유로운 오보의 불같은 진정으로 참다운 인민의 당인 조선노동당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구상하고 현실로 꽃피우는 모든 사업을 통칭하는 말로 깊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오보이께서 이어가시는 멸사복무의 거룩한 좌우에 우리 당의 수건사업이라는 뜻깊은 말씀이 울릴 때마다 역사적인 중요 회의들에서 인민의 복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신중히 토의되고 과학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목표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크게 더 눈물겹게 와닿는 고마운 혜택을 절감하며 온 나라가 뜨거운 격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인민을 잘 살게 하고 인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실 간절한 수건을 안으시고 날의 날마다 더 많은 사업을 설계하시며 더 힘겨운 일감을 스스로 떠맡아 놓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결코 무엇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의 그늘진 마음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시만 은정에 떠받들려 전국 각지에 훌륭한 유가원, 애육원, 양로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봄뜻하게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여 무럭무럭 자라고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소원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수건으로 소중히 간직하신 위대한 오보의 웅심 깊은 사랑 속에 당의 육아 정책이 실시되고 저제품 공급을 위한 국가적인 정연한 체계와 질서가 수립되었으며 은정어린 교복과 가방, 학용품, 신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살림집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 쓰시며 살림집 부족 세대수까지 장악하고 그 해결 대책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신 인민의 오보의 고심어린 사색에 의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통이 큰 작전이 펼쳐졌고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풍족히 공급하고 싶으신 그의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설계도로 펼쳐져 정평과 련포, 강동과 미아도 지구에 휘한한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일어섰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세비인의 절대불변의 원칙과 위민 헌신에 의하여 지방이 피곤하는 새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쓰고 사는 모든 것은 어느 곳이나 다 최상의 곳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발전지향적인 목표들을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인민을 위한 그렇듯 불같은 수건의 세계, 멸사복무의 고귀한 의지를 지니신 분이어서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또하는 고민을 모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이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설사 천만

죄를 두려워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우리 오보의 숭고한 수건에 떠받들려 이 땅에 흐르는 인민의 세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어머니 우리 당의 수건 사업들이 빛나게 실현되는 거창한 기적과 변혁의 새 전기, 이것이 이 땅의 가슴 벅찬 현실이며 우리가 격정 속에 맞고 보내는 세월입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결실로 이루어내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여러 같은 수건의 세계 속에서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가고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13일 일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보내신 답전을 싣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전략적 과업에 대해 해설한 기사와 사상공세의 포성으로 대건설 전역이 진감한다 이런 제목으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동원된 여러 단위 당 조직들이 건설자들을 세기전 세기력 창조회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 그리고 당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도당위원회들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2면에 복받은 라건포 이런 제목으로 라건군 바닷가 양식사업소